0: 你想干什么？为什么挡住门口的路？我还想问你，到底是怎么回事？为什么会这样？你们是过来抓捕军统了吗？
1: 你敢质疑我？
2: 太笨！哪有下一路呢？
0: 还要跟亮部去话那些的？一带都有个多大？
3: 我们基本的比人难度高。
4: 수고
5: 쇼샤 경주
4: 시로
5: 이수대 이러 아니 집은 시로 나 그만 와 기도마다 직각 거네로
0: 소개시로 쓰.